0: 岁月流转，情怀依旧。北安综合广播 FM93.9 一直和你在一起。
1: 65살의 유디씨 머린 호린 오양갓 돈단 석도르지 하얏 헝그럼 비 보든 보든 스필댄 살라